0: 내는 숨소리까지 난 안 놓치지 알겠죠 매 순간 거칠어진다면 좀 더 선명하게 나를 보여줬어 이 꿈속에서까지 아는 거리 때난 쉽게 너를 가둔 호스 그 전에 초세 못 믿어워도 끔찍히 싫어도 다시 바꿔
1: 배주게 just a friend 그런 나 your friend 말 길고 없는 꽃눈가에 쌔 흔들리는 grace